먹. 예, 주호자 달리와 역부라. 예, 목식. 예, 자미. 예, 와니. 예, 아무니. 예, 마니. 예, 와. 예, 나비. 예, 누. 예, 하디. 예, 바디. 예, 바키. 예, 와리드. 예, 라시드.